0: 廉恥，收令民君相走埋呀。我读书有乜用？你话我读书有乜用？
1: 哎呀，相公，你正话好快，一早起身又是发脾气啦。你平心静气坐喺处，等我同你倾句偈至开铺啦。
0: 做人嘅丈夫做到咁衰，仲有咩好讲啊？